0: 보내서는 곡. 네. 오늘 배운 걸 얘기해. 누구 아빠? 아와. 아와. 역동폭기가.
1: Koyo iko yo pandem jenenge di inam
0: Panganani apem, rupanani idem koyok kula. Maaf.